0: 得了！我哋话啲咁嘅嘢搞啊你！
1: 掹住我啦！
0: 我唔掹住你跳噶啦，放手你跳噶唔得唔得！哎呀，咬我你咬我，哎呀！
1: 你嗱掹烂我件衫添啦你！
0: 掹烂你咪掹烂啦咩啊？